0: 대화가
1: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 바다나 비에나다